0: 그럼 알겠지요.
1: 이거는 소리가
2: Concord Telegram comes back to Marcus out of Charleston. Active negative all around.